0: FM 드래곤 밴. 뉴스, 뮤직,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노스 히리 이감제 뉴페 가투 포르 뉴페지 마츠지 마컴 히 히리 포르 뉴페 가치파바나 가날루 사나 알로카제 히리 가치파바 가츠사베 티 노 조토와 히리버 가츠케나 노 감나츠베 마나테다 노 니츠 니토 가츠츠나베
2: 히브 아즈가나카페 히 아타투 포르 가치파나 포르리 모티 호크 사사벤 아초토 츠마리 하나는 호크루리 아즈쿠 츠마리 피아케 가자케 츠사나벤
1: 노 뉴리나 아제제토 가자케 페

0: 쿠, 겸상 쿠, 어, 허즈 쿠, 무지슈 쿠, 아, 쿠, 켈로, 디, 하만, 예, 베베, 디드, 히리, 케니, 아, 폭사리, 쿠, 그치, 디지네, 청양 타 쿠, 사타 쿠, 겸상 쿠, 하마, 그, 치에네, 아, 쿠, 아, 그, 치, 사타지네, 쿠, 쯔베.
1: 레, 쿠, 지, 케니, 치네, 그치, 하마, 모, 달로, 논, 유, 깨나.
0: 히리 아복사브 레코지 크니 쉬네 그 루와 두 라인 르게 주게네 히리 켈로디 로제베 그 바게 뉴네 알레코지 미에그 대게네 히리 세츠르 그 봉아 르짐 그 와그롱아 르짐 디니 히리 아복사리 알레코지 하마 히리 브르게 주 로제네 베 로벤
1: 티 노무 쉐브나 이쿠보조리 하마 모다사두지 아타바 세쇼와라나 벨로
0: 히니게메시 히리부주링아 자뉴아베 가르차르 다지 그스는 그스 그트럴료 디그메젤료 되지 부주링아 자뉴 그메히에 사라나
1: 바스터노 케다 그메나 그츠 사베 아케코 아뉴지 그메헤나 그츠 그츠게나
2: 저게 되잖아 마가 서럽니 니가 주나 가도 샤베 이뉴리나 아쿠 그자게 그 쿠제벨로 디 모다 그 쿠제벨로 이뉴로바 아쿠 베베 히리 마비가 루 아쿠 사제베 아쿠 토토 일라뉴리 아치킹아 그 미헤리 히리 저게 자료 아피 자료
3: 히리에그 미헤리 아쿠 그 쿠다지나 일라니라사 그 미헤리 히리 비쪽 그다지나 아쿠 사가 자제디 르누리 티 루라 비자라 깨나 조사 조르 유도 사가 예베 그사게 베벨로 이뉴로버 조사 조르 사가 예베 히리 유프베 베베 저분은 와다지나 Волиполю нюда сага жег бакба. Чела вода жена, а кожалю, кицилю, момо сага жегеден, хери люфу певена вода жена, рламизаринга, лога радиова сага жегеди.
2: Инюрина, кшу кзе, мода кзаке кмачи певело.
3: Инюлова, мари кшу кзери, мари рага вивыкю жена, Maria Anita Zen Jibbe. D. Maria, who crew, crooked the gunner, who crew, I'm gay, Mzem Zasha Dajina, Ajuna, Ajashim, D. Anuvuna, Gimidi, Ajajavuman, Kujuno Rudi, who crew, Maria, I'm gay, Akaz, Gimye, Kirin Sra.
2: Village Council Wana, Nori Anu Muda, say, Hotevelo.
3: Here in Ulova Village Council, Hama, Mihishim, Azala Beva, Kokorokiva, Mom Sajidim Hina, Hiri Azajaka Dajina, Ziak Zedajina, Kokorokivumalu, Mihidi, Rumukuku, Risajudajina, Hiri Kokorosa, Nuda, give Lord Mavumasato, Kimidi Hiri Council, Vita Jena, Tokrikasa, Hiniku Jena Hiri Council, Mihishim. Ajimni
2: Ale Nirina, no Nuri lover, Asa Kasa, Nuda Korosana, Ruk Shop, Avenulo.
3: In New Lover, Asa Kasarina, Rudi. T. Kokoro, Kadik Sava, Marie, Kumlinga, Sada, in New Lover Rudi. Kokoro Kadi Kasava, in New Lover, and your Hosaka Parudi. Kumliri, Nig Zarina, Bye.
2: 그래서
3: 자세 지디기지 아예 루트지나 줄라